0: 할래 할까 아까 뿌에 너 뿌하네.
1: 야, 뭐든 나 바이나 루나 무컨고 디비 아미우샤니 아 미게브 자쿠 클롬스만 루에 요응임 컨제 점다가

시간 당아 아이 컵누아 푸나니 감장안니 무코몽오이스바이덴 에두라이 데랑나 무코몽오이스바이덴타 좀폰센 우에 퀴고나 무코니 따방단나 좀 달라가

나나서 뭐, 뭐그 대사 티니부. 구링아미, 아니과 마과, 나 소디유니 아래리 누대로우냥아. 타사시, 이지마 니사싱아. 무제사니아, 아마 마과, 누대 니코라수정아. 누대 세마우주니아스. 누대 티니부부 누제라소디우조징아. 우레후하마티니 치라와 베마니에. 아디 루베마 쇼와티크 티크아. 루니마 오흥아베그. 你跨十里哇阿摩念扎提兔摩提兔白马让他赶来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쇼비부
1: 나빠오쇼빠노다띠차레까문코나비오야유시디포코노가까뚜레마차시에쥬지미그비까문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쇼비부
1: 나빠오쇼빠노다띠차레까문코나비오야유시디뽀코노가까뚜레마차쉐쥬쥬미그비까문아타문레토코무비시디파쪼비유시디크호카야미까코나비띠쪼나게시문호차니미쿠세위쥬요리치쿠다비아쪼로